0: 공항 어디전이죠?
1: 두드리세요?
0: 두드리세요. Consumers are the standard for documentation verification.
1: 6019.